0: 믹스 니피
1: 아크라24.com We speak the capital 네네 오바나
2: Shahara Mararosha Come on help me welcome Kids P